0: 咯喎。
1: 哎呀，乜你咁快翻嚟嘅啫？我哋阿爹冇留你饮咩？
0: 饮鬼饮话咩？啲田鸡啊有得饮。
1: 点解啫？
0: 咪就话解啫鬼。你我喺半路啊，嗰啲田鸡叫啲急急声，咁我知道佢急，咪解咗佢咯。啊，点知只只跳晒落塘。佢飲完佢唔翻上嚟喎！
1: 哎呀，你真係蠢咯！啲田雞就時時都係急急聲㗎啦，呢趟真係我急就真咯。